0: 人怎么你咁会得噶？真系病死人噶！哎呀，阿娜，你快啲同我抌抌骨啦！我唔知点解阿周身好似唔乱咁样嚟啦。
1: 三少啊，碗茶啱饮噶啦，饮完佢，然之后至揼骨啦，好嘛？
0: 你话好咪好咯？哎呀，乜啲药咁苦噶？哎呀，我唔饮啊！
1: 哎呀，唔饮点得嘅呢？饮咗佢就好噶啦。
0: 咁啊？咁啊，除非我要你灌我咯。
1: 哎呀，点得嘅啫？俾人睇见有乜好意思噶？
0: 切！而家净系两公婆见鬼。有边个睇到啫？唔怕你嚟啦，
1: 都话唔好啦。